0: 제가 와서서라 그랬지만 오늘 날씨 때문에 떠나가고 있긴 하여 법에 대해서
1: 그러니까 메이트 단법까지 뛰는 어머니에게 목숨에 지휘를 주니까 나한테 나왔습니다.